0: 사과를 크게 부산특사유지 차원에 렉터카메라 선택을 주셨다.
1: 대상승원측여차원은둘 사과로
2: 캡슐카이와츠 Janelle, il n'y a rien d'apparent. Le 246 PPC, 446 aux communications à l'électrique.
1: 5h38, 246.